0: 잘못했는데.
1: 미안해. 잠시 지르면 내 알고. 잠깐 멜로디나 보사.
0: 시에라 라 밤파라. 나도 테 puedes parar. Cierra la pámpara.